0: 그럼 봅시다, 빨리
1: 오케이, 1000 벌김. 시기, 군바띠.
0: 숟갈 먹어야?
1: 어, 떨리. 아, 1000.
0: 아, 그놈의 싫대? 억시로 환모? 1000 빌디. 아, 갑시 불이 안 아. 응? 그나, 그니까, 뭐, 챔피언십 머리 말. 아, 마이 뛰라구나.
1: 어, 마이 뛰라, 이. 에, 시기?

0: 와. 아니, 그러니까 삼박 사서 거기 쏠 때, 와지! 아이, 가면 가기 쏠 때, 그건 다 개복고 군사또! 아이, 간동공, 맹원공, 마이웃바사바! 그러니까 쏠 때 낫고! 야, 아필사동, 고안바카는, 공그레가시온. 아, 공그레가시온, 공그레가시온. 수사마나도, 그 방아, 아낙네, 아단스 가와스. 아, 네, 바우나데, 에이스동, 제임스, 가, 마이기파뿌요, 낭 포테. 기파뿌요. 마이 기파, 기 가뿌요, 낭 포테,
1: 시레라, 낭 포테. 어, 자또, 자또, 떼. 네, 바우시, 네, 동지스, 마이, 가. 나 누가 루이
0: 순독 순독은 아이
2: 루이 몰랑 그러니까 간노 딜리 간노 딜리 아메리카노 그건 그 아우스트리아노 바토 사토인간 아우스트리아노
1: 언제 언제간 아우스트리아노 나보이는 안나티 나야 나
0: 아 잡았 나랑 오이 아이 나 세계 리클라모 디하 리클리미시온 파기오나지아
1: 세계 세계 오이 피로 피로 피로 나티노 아 바운드 비동 제임스 왜 이제 첼시코하네 바운드 보리네
0: 와 왜 딜리고스 둔 제임스 그네 바운드 데 첼시 인이
2: 그나 무사 못 결가로잉 하고 갈라가
1: 파이타노
2: 아이 파이트 몰랑
1: 타올 포스 데 밀라니 왜 컨티노 나나라 가사이온
0: 나 암보티아 컨티노 온 뭔가니
1: 하이 그런 참에 라순가 Aku kontinu od ha, kontinu od lang ba? Orang badin ni resibo?
0: Ya. Wah resibo, pero donai order slip si Dong James.
1: Karo pun dia, oi. Ya siapa di buku teh? Siapa tu teh order slip? Siapa order slip, oi?
0: Ah, siapa buku dia? Wah kangka J, anang order slip. Ngerak kesindahan ni Dong James. Tahu siapa dia, oi? Kau naik mau order og hello blocks, og graba, og bas dia. Mana ni orang ni mung suwaton sa dili pa ni mo resibuhan?
1: Auno.
0: Tasabot na ka.
1: Wapa.
0: Oh, kira na niya, oi.
1: Ang tiyagan ito natin.
0: Ay, da! Anong mong darin, sariyahan na ito, ay? Mabuntagan lang ito. Dahil yun, tama ka sinabtanay ini!